어 이번 CWM에 또 원하리 기 때문에 쓰면 가야 보라이 원호와 이런 나라는 명화 견대인 아봉아요 대인 아봉에요 나타오라인 명화 부스마야 우타리 본 나라 남파 이수원의 명화께 따바로 오와 아와 이수원의 명화 따가 메오리리 개 바바게 나고 이면 남타바나고 과우스마가 메예이 그에는 과스바 명화 로나 간원 대인 아봉아요 이런 메오리 FM 89.9 수화겐 가인 나라는 명화께는 가까이 보수 Ayare, kan aku kan kan aku am katikiroi, naku iam korakina tei rorom, kaini mainga mamusu, rorom, awari pun memetin nanon, ayu am tai, kaya kantis siraki, dekena, ayana kona peta katikiroi ya kaya pona. Waran, sena, angari kita pewa tetai kantan ngan rorokon tetare pun, tei ngapeng ayu.